0: 그거는 뭔가 좀 있으면 들어줄 것 같아요. 그냥 대놓고.
1: 아저씨, 뭐지, 아저씨, 막. 아, 건배도 왔죠, 오지. 니가 나 건배가 아니야. 니가 못, 니가 못 들어온 한동강기. 못 마실 북한 과장인 것 같은 거지. 니가 잘 쳐봐. 니 쏘까. 니가 나보고 있어. 니가 세세 됐어. 아무리 원기 원하면 북한 과장인 것 같고. 이런 게나 꿀. 민간아 라가 오미나 그렇게 좀 받는 것만큼 말 아무리 봐도 왕지 나무 있는 만 국가 나무 있는 걸 내는 것고 난 나름 거울라 그 부추 오만 다인 야코니 안남니 안길빈 안동기